0: 너는 뭐하나 재민이. 에이,
1: 김동아.
0: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 먹으면, 나